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퍼펙트 심포니 안드레아 보첼리와 에드 시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선선한 것이 좋아지는 계절이죠. 선선한 바람, 또 차가운 물 한 잔,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말에 선선하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날씨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또 성격이나 태도를 말할 때 쓰이잖아요. 까다롭게 뭐 이렇게 재지 않고 그래요 좋죠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선선하게 반응해주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참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날씨가 더워질수록 서로에게 그런 선선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예?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카티 프로 시작! 무릎팩!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E플랫장조 오프스 18번 보내드렸습니다. 모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9346번님 사연인데요. 따뜻하고 좋은 향기 나는 커피 들고 베란다에 앉았어요. 청소며 설거지며 할 일이 쌓였지만 바깥 구경 먼저 합니다. 베란다에 심어놓은 바질, 고수, 로즈마리가 생글생글합니다 하셨어요. 야, 뭐 청소 설거지 조금 늦게 하면 어떤가요? 지금 또 즐기고 싶을 때 먼저 즐기는 게 좋죠. 허브를 좋아하시는군요. 바질, 고수, 로즈마리,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잔뜩 심어 놓으셨네요. 그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즐기시고요. 천천히, 일은 천천히 하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듣겠습니다. 작은 돛단배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죠.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및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작은 돛단배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님 사연 주셨네요.

아이들 수건 뭐 이런 빨래 같은 거 큰 그 무슨 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들통 같은 거에다가 삶는 모습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그런 모습 안 보이죠. 뭔가 기분이 묘한 희열을 느낀다고 하신 말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의 그 배후에는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딘 세월이 받쳐줍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는 것입니다.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꽃이나 잎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피우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가끔씩은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엉켜있으면 이내 시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붙박여서 살아가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넓힙니다. 현재의 산 벚나무들은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심었거나 하면 무엇인가 거부감이 들 텐데 자연이 뿌려놓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 보내드렸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오래 견뎌낸 끝에 피어나는 거죠.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막막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꽃과 잎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글이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준비된 나무만이 계절을 만나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자신만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잠시 내 안에는 어떤 꽃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7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클래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선율이 좋고 듣다 보니 질청하게 됐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원치 않은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라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하셨습니다. 질청, 즐겁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어떤 사고였길래 입원 치료 중이실까요? 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고 후에 이런 시간도 호사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아마 금방 회복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구노의 성 세실리아의 장엄미사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쌍투스 보내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그리고 미셸 플라송이 주연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와 소년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강원 미사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상투스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와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둘루즈 시립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모노 46 가운데 일곱 번째 곡 C단조를 함께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선 곡들이 춤곡 특유의 흥겨움과 서정을 담고 있었다면 이 곡은 좀 거칠고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짧은 리듬을 몰아붙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참 인상적인데요. 특히 C단조라는 조성은 좀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슬라브 민속 음악의 투박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딘가 절제된 분노와 뜨거운 열정이 함께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즈데넥 코슬러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 46 가운데 일곱 번째 곡 C단조 알레그로 아싸이 보내드렸습니다. 즈데넥 코슬러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박혜진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어려운 진단을 받았지만 39주를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조리 중인 딸과 예쁘고 자그마한 공주님 응원해 주세요.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요 하셨습니다. 아, 그런 진단을 받고 얼마나 놀라시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39주 잘 지켜내신 우리 산모님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건강한 공주님 출산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가운데 우리 손을 맞잡고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임선혜 그리고 바리톤 요하네스 바이스토가 함께 노래하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가운데 우리 손을 맞잡고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요하네스 바이스의 노래 르네 야콥스가 주연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에스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오전 2시간은 마당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예쁜 꽃들과 함께한답니다. 선율이 더 감미롭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름다운 음악 정원에서 함께하고 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캐리버너 31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보내드립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직접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쾌활번호 31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자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또 재미난 게 모차르트가 완전히 똑같은 곡을 C장조로 해서 오보에 협주곡으로 그리고 D장조로 해서 플루트 협주곡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완전하게 같은 멜로디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 1부 끝곡은 Beyond the Sea 세미 거즈와 빅밴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스 엘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스 엘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스 엘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로그인해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0: 콜레스테롤.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 작품으로 101회 7번 보내드렸습니다. 패트릭 갈로와의 플루트, 에마뉘엘 크리빈이 지휘하는 남서 독일 감마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번은 1690번님 사연인데요. 10대부터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클래식은 가끔씩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설까요? 몇 년 전부터 클래식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히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음악 감상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들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중에서 2악장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이 황제의 2악장은 뭐 모두가 많이 사랑하죠. 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flat 장조 작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소 김선욱의 피아노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운 포크모스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초이배님 사연 주셨는데요. 자랑 한 가지만 할게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 변두리 산 앞에 가정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돌아오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새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행복한 소리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랑 안 하셔도 저는 사실 부산 갈 때마다 참 부럽거든요.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도시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춥지도 않고 얼마나 부러운 게 많은데 이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변두리 산 앞에 가정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해운대 앞에서 주택을 못 봤는데 제가 못 가본 쪽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러워서 제가 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He was beautiful 보내드릴게요. 클레어 레인이 노래하고요. 존 윌리엄스의 기타가 함께합니다.

He was beautiful. 클레어 레인의 노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행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네요. 아, 보내주신 티켓으로 부천 필 음악회 잘 다녀왔습니다. 지인과 함께 갔는데 오랜만에 맛본 귀호강이라며 좋아라 했습니다. 잘 몰랐던 멘델스존의 교향곡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게 공연 갔다 오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음원으로 듣던 거랑은 다른 감동이 와서 어떤 곡에 갑자기 이렇게 꽂히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평생 갑니다. 네, 공연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찾아다녔으면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진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제 18변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세실 로스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변주 세실로 세이 피아노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시티 오브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게 됐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단기 기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지만 요즘 치매는 정말 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 꼭 꾸준히 열심히 드시면서 계속 치유해 나가시면 치매 더 많이

그 발전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어거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이 숲속의 꿈 보내드립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콩벌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다니엘, 또 둘째 이호수 졸업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두 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름들이 참 예쁜데요. 이다니엘, 이호수. 이 두 아들에게 보낸 엄마의 사랑 꼭 아들도 전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러시아의 미녀 나 홀로 길을 걷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스베틀라나 들로우첵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러시아의 민요 나 홀로 길을 걷네 스베틀라나 들로우첵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율리아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정원님 좋아하던 그림 공부를 정식으로 배워보려고요. 꾸준히 출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매일 조금씩 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 원래 그림을 좋아하셨군요. 아마 생각만 계속 하시다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배워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꿈으로만 간직했던 일이 정말 현실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공부 시간 되시고요. 멋진 작품 그리셔서 또 보여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림 사진 찍으셔서. 자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의 피아노 곡집이죠. 술레이해 가운데 첫 번째 해 스위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듣겠습니다. 라자엘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리스트의 순례해 첫 번째 스위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실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날이 좋아서 아이들이 공원이며 놀이터며 많이 나와 놀더라고요. 아이들 웃는 소리도 참 기분이 좋아요. 돌아보면 우리도 놀이터에서 놀면서 배운 것들 참 많네요. 그네를 타며 바람을 가르는 재미를 느끼고 가끔은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늘 보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기도 하고 시소를 타면서 상대와 나를 맞출 줄 아는 배려를 배우기도 하고요.

우리 사는 세상도 커다란 놀이터인데 금세 싸웠다 금세 또 친해지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좀 둥글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른이 되면서 자꾸 노는 법도 깔깔깔 웃던 웃음도 잊어가네요. 한숨 쉬어가는 휴일입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바라본 그 쨍한 하늘을 기억하며 시작해볼까요? 최강희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우리들 하루 종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시작부터 신청곡 두 곡을 이어 들었어요. 1829님, 오랜만에 아련한 감성에 젖어보고 싶습니다. 10월의 메인 테마 들려주세요 하셔서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엄청 좋으셨죠? 이어서 참 잘 어울렸는데요. 싸움땅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청합니다. 요즘은 갱년기와 싸우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분 탓에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 빵 반죽해서 굽고 이런저런 밑반찬 만들고 나니 어느새 점심이네요. 흐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잠깐의 여유 갖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힘드시겠다.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렇게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워낙이 낙천적이어 보이시네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더 홀 나인 야즈 신청하셔서 들려드렸는데 기분 좀 좋아지셨을까요? 보헤미안님은 냉정과 열정 사이 극장에서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진짜 잘생겼어요. 하셨습니다. 준세이요. 다케노치 유타카. 아, 참 잘생겼죠. 또 직업도 잘생겼잖아요. 미술품 복원사? 그런 직업 처음 알았는데 매력 있었어요. 아오이 역의 진혜림도 참 매력 있는 배우이고요. 문득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왜 냉정과 열정 사이 OST 그 메인 테마인 이 더 홀 나인 야즈의 제목이 더 홀 나인 야즈일까? 네. 처음 라디오.

DJ 시작했을 때 아마 첫날 이 곡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해봤는데 미국 영어 관용구인데 전부 다 완전히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그들이 사랑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로 놓치고 엇갈리고 다시 만나고 뭐 그랬잖아요. 아, 사랑은 이루어져야만 있는 힘껏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총량을 다한 거 아닐까 그들이. 차가워질 만큼 차가워지고 불태울 만큼 불태웠던 거 아닐까.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제목이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 진짜 많았죠. 그래서 아, 참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으신가요? 멋진 여자님, 사랑과 영혼,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남편과 여러 번 같이 본 영화 사랑과 영혼을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남편이 천국에 간 지도 벌써 32년이 흘렀지만 내가 죽어서야 잊힐 사람이라 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청해봅니다. 들려드릴게요. 영화 속 사랑 노래 한 곡도 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사랑과 영혼 중에서 라이처스 브라더스, 언체인드 멜로디, 허니문인 베가스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엘비스 플래슬리, 럼미 텐더.

앞서 들은 곡은 네 소녀의 우정을 담은 곡이죠.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아치스, 슈가 슈가였습니다. 소녀들이 다 같이 페인팅을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나게 따라 불렀던 곡이었네요. 3853님,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버스에 훌쩍 올랐어요. 낯선 작은 동네에 와서 맛있는 버거도 먹고 창밖으로 싱그러운 5월의 풍경도 감상하고요. 모처럼 쉬어가며 안 하던 짓을 하니 참 좋네요. 거기다 채영음 함께하니 귀는 또 얼마나 즐겁게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잘 하는 짓? 하는 놀이인데 얼마나 즐겁게요. 좋은 날 또 여유있게 보내시네요. 네,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즐겁게 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나무님, 마음이 조금 지치는 주말입니다. 점심 맛난 거 먹어야겠어요. 아자아자.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 와, 너무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겨내시려고 하고 좀 해결하시고 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지치는 주말 음악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세요. 어느새 조금이라도 충전되어 계실 겁니다. 자, 영화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의 윈디 비니스 마이 윙스 준비했거든요. 베트 미들러가 연기, 제작, 주제가까지 불렀어요. 참 멋진 분이죠? 한 곡 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해피타임 스파이 중에서 디온 앤 프렌즈,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듣겠습니다.

0: 오랜만에 슬라이딩 도어즈 중에서 블레어의 Have Fun Go Mad까지 들으셨습니다. 5536님, 지난주에 소개하신 애자를 봤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엄마의 마지막 선택에서 잡고 있던 팔을 놓던 애자와 함께 저도 펑펑 울었답니다. 언젠가 세상과 멋지게 이별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즐겁게요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김장을님은 32년 공무원 정년퇴직 2개월 남았습니다. 어제 동료들과 등산 후 맥주 마시면서 인생 2막 이야기를 나눴네요. 20대에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세가 되었다니요.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또 다들 젊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2막 이야기가 또 씁쓸하게만 나눌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꿈꾸듯이 나눠봐도 좋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최강희의 영화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

0: 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5: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4: 1인 사장님이라면
5: 얼마?
4: 경리회계는
5: 얼마? 경리
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5: 얼마예요?
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5: HR365
6: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5: 얼마나 좋은데요?
7: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7: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8: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제 끝곡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시작할 때 오프닝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커다란 놀이터인데 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요. 오늘 끝곡으로 천년 여왕 중에서 다라 세다카 엔젤킨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잘 놀고 내일 또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람에서 싱그러운 풀냄새도 났다가 향긋한 꽃향기도 묻어나는 요즘이 딱 그런 때죠? 짙어지는 초록의 기운들 속에서 나 여기 있다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장미가 있어줘야 아 이게 진짜 5월이지 싶어요. 초록과 빨강이 서로를 빛내주는 참 멋진 계절이에요. 익숙한 것들을 해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계절이 주는 매력이자 선물이겠죠. 늘 보던 초록, 늘 피던 꽃이라고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올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계절의 인사니까요. 한 번 더 감탄하고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장미. 5월은 장미의 계절. 그 우리가 꽃다발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장미 덩쿨. 옛날에 이제 부잣집에만 있었던 장미 덩쿨. 피어있는 거 보면은 참 좋고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장미수. 그거 얼굴에 뿌리면 그렇게 좋다고. 그게 이제 어느 나라의 어느 품종의 장미꽃잎을 해가지고 장미수를 만드냐. 장미는 젊음과 직결인가 봐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역시

김원준 넘는 동안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난초님, 따가운 햇살에 모자 눌러 쓰고 주말 농장 다녀왔어요. 방울토마토는 노란 꽃에 아기 방울이가 자라고 있고요. 쌈채소는 풍성하게 나와서 좀 뜯어가고 고추도 꽃이 피고 손이 가는 만큼 솔직하게 자라주네요. 주말 농장에서 수확해온 쌈채소 씻어 된장찌개에 삼겹이 먹으려고 와우 준비하면서 들어요. 모두들 맛점었어. 맛있겠다. 수영언니 냉면 좋아하시나요? 오이채 착착 썰어서 달걀 삶아서 물냉 만들어 먹으며 열면 듣는 중인데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 오후입니다. 2984님 뭐 제가 주로 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냉면은 그냥 쏘쏘? 그리고 평냉이 한동안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다시 함흥냉면이 맛있어지더만요. 슴슴한 맛도 좋은데 그 함흥냉면만의 또 그런 맛이 좋고 또 오래된 함흥냉면집 자꾸 찾아보게 되고 아 이렇게 어르신이 되나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커피조아님이 신청하신 빅뱅 붉은 노을, 별비치님이 신청하신 윤하 오르트그룹.

옥수토박이님이 신청하신 박진영 너의 뒤에서 8583님이 신청하신 사준의 메모리즈 9629님 승화 씨가 수영 씨 노래 틀어주시면서 200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다고 칭찬하시던데요. 아, 또 이거는 또 오빠가 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요. 그때는 뭐 저 말고도 뭐 댄스면 댄스, 아이돌이면 아이돌, 발라드면 발라드 다 이렇게 락이면 락. 굉장히 힙합, 우리 때는 또 힙합도 대중화된 힙합이었잖아요. 전국민이 노래 나오면 알 정도로. 요즘은 이제 힙합은 좀 더 젊고 어린 친구들이 안다면 우리 때는 이제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조화롭게 서로 잘 해먹었던 시대였죠. 유리상자도 얼마나 해먹었어요. 같이 해먹은 오빠의 노래 유리상자 사랑하기 좋은 날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콜레스탑.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지은님의 신청곡 SG워너비 라라라. 이 곡 듣고 2부 올게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5: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4: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7: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8: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9: 판촉물
8: 고려기프트
9: 답례품
8: 고려기프트
9: 기념품
8: 판촉물을 고려하라
7: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원조 라라라 이수영 77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라라라라는 이름의 제목의 곡이 많지만 제일 먼저 제가 이걸 제목으로 썼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이에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전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 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기.

0: 내 멀어지는 너, 너,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예, 마, 왜,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진우션 엄정화 말해줘 샵 텔미텔미 솔리드 해피엔딩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봄님이 꽃 심으러 나온 참주부는 오늘 끝내주는 노동요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이 납니다. 어디로 꽃을 심으러 가셨나? 2000번님 친구랑 농장에서 텐트 치고 망중한 멍 때리고 있어요. 수영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농장도 있고, 참, 여러분, 꽃심으로, 할 땅대기도 있고, 너무 부럽네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사시고 여유가 있어요? 아빠가 있잖아,님. 용돈은 심심한 조딩을 움직입니다. 심심하다고 떼굴떼굴 구르던 초사꼬맹이 용돈 받고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네요. 이게 자본의 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더 몸을 굴려서 돈을 많이 많이 벌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런 소리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8590님의 신청곡 이소라 아멘.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순수님, 딸들과 남편이랑 목포로 여행 가는 길이에요. 옷을 입다 보니 블루 계열 남방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의도치 않게 커플룩으로 보였나 봐요. 20대 딸들도 맞춰 입겠다고 해서 가족 모두 남방에 청바지 입고요. 근데 보통 블루 셔츠가 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입었을 때 남자 여자 모두 사람이 상큼해 보이고 흰 뒤에 청바지 또 다 그렇게 입고 사진 찍고 하니까 사진을 많이 많이 찍어두세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나중에 싸운 건 잊어버리고 우리 여행 갔었지 이러고 잊어먹고 또 가서 또 싸우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5605님 중학생이 된 딸이 해준 볶음밥 먹고 진짜요? 집 앞 작은 공원에 왔어요. 나 더는 못 읽겠다. 너무 부러웠고. 그토록 앉아보고 싶던 그네 은재 앉아 연못에 핀 꽃을 보고 있으니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중학생 딸이 볶음밥을 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수영 씨 방송을 산책 친구 삼아 들으니 더더욱 행복하네요. 고르지 않아도 내 마음 읽은 듯 들려주시는 열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읽어줘요. 5605님. 우리 같이 중학생 아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체감 온도가 달라서 쓰겄습니까? 이영규님의 신청곡 이신 나의 너에게 조성모 너의 곁으로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제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0: 홍보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한로로 영영 듣고요. 저는 영영 다시 안 올 순 없고 내일 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일신건양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미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티나 터너의 대표곡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은 원래 Making Your Mind Up을 부른 영국의 혼성 그룹 벅스피즈가 먼저 불렀는데요. 벅스피즈가 이 노래를 발표하지 않아서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티나 터너가 리메이크해서 198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티나 터너는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못했는데요. 이 노래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로 재기에 성공했죠. 2023년 5월 24일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가수 티나 터너를 기억하면서 일요일 FM 팝스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티나 터너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벅스피즈가 먼저 부르긴 했는데 나중에 티나 터너가 리메이크해서 더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벅스피즈가 만약에 이 노래를 타이틀로 했는데 히트가 안 됐으면 얼마나 티나 터너가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티나 터너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토요일에 이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유리.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0: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 새벽팜 김치.
0: 새벽팜 제조, 새벽 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보니엠의 Daddy Cool, Trix's LRV, 그리고 Modern Talking의 Sherry Sherry Lad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보니엠의 Daddy Cool, 원성남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셀라비, 노스텔지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Modern Talking의 Sherry Sherry Lady는 오일탱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Don McLean의 Vincent, 이부열 씨가 신청하셨고요. 사이먼과 펑클의 노래 지리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스카보로 페어 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롤킹의 It's Too Late, 이 노래는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맥도날드의 I Keep Forgetting에 이어서 Baby Come To Me, 패티 오스틴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르는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I Keep Forgetting 이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두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시리스님이 빌리 조엘의 A Matter of Trust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노래인데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지하게 감사드리죠. 예. 빌리 조엘의 A Matter of Trust 보내드리고요.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호레노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역사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5: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5: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많은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 영롱한 곡이죠. 애니아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보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곡은 직소의 Sky High. 비욘디 상쾌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저 영화 음악이었는데 이 이분이 이 노래 들으면서 하늘로 날고 싶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 영화를 보신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왕우 주연의 영화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영화인데 연세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영화 만약에 극장에서 보셨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왕우 주연의 이게 원래 영화 제목은 The Man from Hong Kong입니다. 액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저는 아마 이 영화를 그 당시에는 못 봤죠. 나중에 뭐 비디오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Sky High 직소의 노래 FM Pops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한동준의 FM Pops는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니까 음악 속으로 푹 빠지실 분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Pops는 계속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1: 세금고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마이클 잭슨의 노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그리고 퀸시 존스의 I Know Corrida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진세환 씨가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하셨는데 마이클 영화 개봉했으니 동준 DJ님 방송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마이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신청곡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다양한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뭐 초기 어렸을 때 노래부터 뭐 히트곡들 마침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보내드렸습니다. 아, 지금 들어도 사운드 진짜 기가 막히죠? 두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사라 맥클클란의 에디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retty Boy, M2M의 노래 라니 켈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 아덴의 노래 Insensitive, 에디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여친과 함께 영화 Bed of Roses 같이 봤어요. 그 영화의 삽입곡으로 인상 깊은 노래였습니다 하셨어요. 존 아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카디건스의 Love Fool에 이어서 New Kids on the Block의 Cover Girl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카디건스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제주 딸기 산도님이 New Kids on the Block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reakaway. 아, 이 노래 오랜만이죠. 보라돌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ia의 Chandelier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노래입니다. Am I That Easy to Forge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0: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한 여성이 커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그때 올라오던 한 청년이 다가와서 끈을 묶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 누나도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거든요. 이 여성분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어? 나 아기 없는데. 아이고 내 뱃살. 살짝 민망한 오해긴 해도요, 낯선 이의 다정한 배려가 참 훈훈하죠. 이런 따뜻한 오지랖이 우리 삶을 충전해주는 진짜 비타민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의 풀린 마음끈은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박학기 비타민이었습니다. 이 노래 언제나 좋지만 5월이면 더욱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죠. 편안한 5월의 일요일 오후 오늘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도우미 연결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빨간 장미가 함께 웃고 있죠. 요즘 9854번으로 신청하신 신인수 장미의 미소 팀의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5670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정을진 씨 밭에서 관수시설 하고 있는데요. 더워요 더워.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요? 얼른 마치셔야죠. 9862번 일요일 오후를 아주 잘 보내셨네요. 아까 시향 맡으며 인천 청량산 맨발 걷기를 하고 집에 와서 시원한 수박까지 먹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요. 9862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이걸 소개하고 있는 저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말 또 휴일에도 아주 더운 날씨가 계속되네요. 이제는 뭐 반바지 샌들, 슬리퍼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더위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미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서영은 웃는 거야.

어반자카파의 버전으로 들어본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준호 씨, 남왕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김은실 씨, 무궁화호의 느림을 만끽하며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5남매가 모여서 어린 추억의 얘기로 한방 웃음꽃도 피웠네요. 예, 한방 웃음꽃을 야 이렇게 피우셨다고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그래요. 천천히 기차 창밖으로 이 경치 보면서 올라오십시오. 0409번 집 앞의 모습이 이렇군요. 시골집 앞에 이 밤나무가 하얀 눈이 내리듯 꽃이 쌓여 있는데 너무 예쁘다고 사연 주셨어요. 아, 멋진 곳에서 살고 계시네요. 초록잎이 눈을 정화시키고요. 마음을 흔들어대는 장미가 만발해서 향기가 진동하는데 무릎을 다쳐서 수술하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0994번으로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빨리 나으셔야죠. 이 말씀대로 초록잎들과 빨간 장미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셔야죠. 기운내십시오. 녹음이 짙어가는 일요일 오후. 이 노래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김창수 씨 789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상큼한 노래였죠. 장나라의 Sweet Dream. 배상진 씨 3753번으로 장나라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Sweet Dream 들려드렸습니다. 안재수 씨가요? 승화 DJ는 머리카락이 많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DJ님하고 동갑인 저는요.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훤히 보이거든요. 아이고, 예. 아, 저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한 올 한 올 아주 그냥 귀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약도 먹고 있어요. 예, 안재수 씨도 좀 드셔보시죠. 9735번, 우리 집 마당에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속에 새가 알을 낳았어요. 이제는 부화해서 어미새가 먹이를 나르고 있네요. 그 불판 속 그곳이 안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주 희한한 광경이네요. 그렇죠? 9735님께서도 잘 돌봐주셔야겠는데요. 조형일 씨는 카페가 따로 없어요.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놓고 벤치에 앉아 가요 속으로를 들으면 인류 카페입니다.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신청합니다. 너무 좋으셨는지 오타가 있었어요.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0: 천재 보상 전문 너무 법인 폐 1544-7575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4: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3: 1인 사장님이라면
4: 얼마?
3: 경리회계는
4: 얼마? 경리
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4: 얼마예요?
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4: HR365
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4: 얼마나 좋은데요?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경동 나비엔.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박상민 지중해, 임진규 씨 053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김희애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김정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245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한영애 씨의 바람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문세의 이적 조조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 제목들 보면은 그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조조할인도 그렇고 공중전화에 동전 넣는 이런 모습도 있고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이런 가사도 있고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올품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9: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퓨.

잔나비의 노래 쉬, 신혜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윤성숙 씨도 잔나비 노래 정해주셨고요. 윤종신 오래전 그날은 4820번으로 주셨습니다. 허경숙 씨인데요. 우리 집 정원에 핑크 장미가 하루에 두 송이씩 핍니다. 일곱 가지 장미가 절정을 달하면 우리 가족 가든 파티 양갈비 해먹을 거예요. 아, 분위기 있는 고기 파티 기대됩니다. 류지송 씨 지금 아주 허한 느낌이신가 봐요. 아내가 일 때문에 해외 출국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 정도 떨어지는 게 그냥 그랬는데 환갑의 나이가 돼보니 집이 텅 비는 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아, 빨리 아내분이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느라 힘들었는데요. 병원 밖을 나오니까 좋아요. 에어컨 바람보다 좋은 바깥 공기, 이 냄새에 숨을 크게 마시면서 노래 듣습니다. 1432님, 빨리 완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금 덥지만 그래도 바람은 참 좋죠. 노영실 씨, 민유정 씨가 신청하셨어요. 정수라, 바람이었나.

3970번으로 주셨어요. 오복 제이 그대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8568번으로요. 지인이 이사해서 군산에 왔다가 군산 짬뽕 줄 서서 먹고 그리운 이들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가 막혀요. 행담 휴게소 들러서 돈가스 먹고 가야겠어요. 맛있는 거 다 드시네. 휴게소에서 여유 있는 식사하세요. 아, 돈가스 맛있겠는데요. 이미애 씨, 5월과

저는 소금파입니다. 소금파. 그게 맛있는데. 5928번. 구순 바라보는 엄마와 점심 먹고 반주로 한잔하시고 기분 좋은 우리 엄마. 봄날은 간다를 부르십니다. 이 노래를요. 몇 번이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마침 3682번으로도 신청하셨습니다. 장사익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불렀죠. 여성시대 970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소리새 아직도 못다한 사랑은 윤원아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송호범 씨가 DJ가 들려주는 음악이 휴일 오후를 더 품격 있고 여유로워지게 만들어준다고 사연 주셨는데 송호범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일 오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48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할게요. 5월에는 유난히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멀리 소풍 떠나신 부모님, 어쩌다가 멀어진 친구, 혼자 추억에 젖어 있다 보니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하시면서 여진 그리움만 쌓인 애를 신청하셨어요. 그리운 얼굴들 참 많죠? 그런 얼굴들 떠올리는 시간 가지시면서 오늘 신청곡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윤상, 이별의 그늘. 이 노래는 817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트만 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가사가 참 좋네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 싶은 말.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요. 선생님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답 같은 정답이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을 테니까요. 희망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면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고 막막할수록 괜찮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래 Only Hope. 긍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어릴 때는 뭐든지 하면

0: 하면 쉽게 되겠지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재고 또 생각하느라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속도나 인간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10년을 더 산다고 하니 이만한 건강 비결도 없죠. 희망을 부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의 힘을 믿어보자고요. 배미양의 천혜스케치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밤 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방 남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삶의 무게로 감정 기복이 심해 우울감에 젖어있는 날들 중에 바닷가 모래 뻘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촉감이 아픈 나를 위로하며 속삭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외롭지 않아. 그래,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7708님 정하신 리차드 막스의 노래 Light Your Waiting, 그리고 스팅의 노래 Englishman in New York은 니콜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구영숙 선생님하고 회원들하고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다른 반에서 강의를 듣게 돼서 헤어짐이 아쉽거든요.

모트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시간에 듣고 싶다 하시면서 곰탱이님이 보내주셨고요.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 함께 노래한 Popular Song은 이면정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자니얼튼의 노래 All for the Love of God, 김지은님 정하신 곡이고요. 이 시간이면은 2호선 지하철은 퇴근하는 분들로 가득합니다. 이어폰 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6971님 잉글버트 함퍼딩크의 노래 Am I That Easy to Forget. 화려한 봄꽃들이 지고 더위와 함께 장미의 계절이 왔습니다. 새벽 조깅길에 활짝 핀 빨간 넝쿨 장미가 얼마나 상큼하던지 한 주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5314님 정하신 곡 마리오스먼 대노래 Paper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계절의 여왕 5월이면은 저도 모르게 생각나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꽃을 보며 어머 저 꽃 좀 봐요 너무 예쁘죠? 하면 그는 항상 나는 다른 꽃보다 당신이 제일 예쁜데 어떻게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라고 말해서 저를 어이없게 만들곤 했었지요. 벌써부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미풍이 불어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엊그저께 전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입구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손을 내저으며 그냥 지나가기도 했는데 바로 제 앞에 계시던 60대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받으며 학생 한 장 더 줘요 하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전단지를 받아와서 걸으며 앞에 가시던 그 아주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갔던 그 사람은 나 없이 혼자서 즐기기가 너무 슬프다고 말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비록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해주는 이가 곁에 있고 남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만한 거겠죠. 6월이면은 곧 열대야가 찾아와 숨막히게 만들겠지만 모두들 기운 내시고 올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연금술사님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이보다 더한 사랑의 얘기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또 남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요, 살만한 세상이지요. 오늘 사연 주신 연금술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윌마 고이크의 노래 꽃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3: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9: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10: 참 좋은 여행.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0: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7: 에르베라 폰테의 노래로 정하셨나요? 같은 휠스 양순덕님 정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In them there.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볼모리악단의 러비스 블루 꽃마리님 정하신 곡입니다. 20여 년 전 복잡한 마음에 서촌을 걷다가 작은 카페 벽에 매달린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삐뚤빼뚤 손글씨로 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티벳 속담이 적혀있더라고요. 그 말에 이끌려 카페로 들어갔죠.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은 옆 사람에게 전염돼서 함께 불안하게 되고 표정을 찌푸리게 만들 뿐인데 그 한마디를 보고 온 날 이후 저의 걱정은 반에 반에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136님 저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용의 23장 9절을 알게 됐는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도 그 문구를 생활신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3590님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한 한 줄들이 있죠. 그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태원.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잠시만.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잘 참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참는 게 더 중요하더라. 남상훈님의 무엇이든 해낼 당신에게 중의 글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1585님, 마이클 부블의 Hold On. 아이 학원 들여보내고 대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1849님,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시님이 정하신 빌리 조엘입니다. 뉴욕 State of Mind.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Midnight Blue, 추억의 팝송을 들으니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3518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랑의 저녁 스케치.

안드레 보첼리, 러빈 포르토피노, 하정숙님의 정하셨고요. 자신도 감동하고 타인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저 남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9779님, 리키에 포베리의 꼬메 보레였습니다. 5278님, 이오셉 코브존 백학을 정하셨네요.

종새우와 망둥어는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메워주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살아갑니다. 닭종새우는 모래바닥에 굴을 파는 뛰어난 재주가 있지만 시력이 매우 나빠 포식자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반면에 망둥어는 시력이 아주 좋아 위험을 잘 감지하지만 스스로 안전한 은신처를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은 닭종새우가 판 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닭종새우가 굴 밖으로 나와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긴 더듬이를 망둥어의 몸에 접촉해 두는데 주변을 감시하던 망둥어가 위험을 감지해 꼬리를 흔들면 닭종새우는 그 진동을 느끼고 망둥어와 즉시 굴 속으로 대피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존재하기에 모든 인연에는 맺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온전히 내 사람이라 여겼던 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기도 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뜻,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든 존중해야 하고 어떤 인연이든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겠죠. 내가 오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그리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0: 시작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개최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선저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마돈나의 노래 La Isla Bonita 끝곡으로 같이 합니다. 날씨 더워진다고 하죠.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이게 직업병이죠. 여행을 가도 예를 들어 요리사는 주방만 바라보고 음식 맛만 평가합니다. 아닌가요? 쇼핑을 해도 무조건 좋은 재료가 뭐가 있나. 관광도 어떡하든 지역 맛집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하루를 쉬든 뭐 이틀을 쉬든 셰프는 경치를 찾기보다 경험을 쌓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들도 여러분이 본 것들도 우연이 아니 어쩌면 직업과 관계된 일이 아니었을까. 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진 않았나?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0: 임지훈 사랑의 썰물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 그런가요? 차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도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차만 보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 아마 하루 종일 야구 중계 멈춰 계셨을걸요? 어디에 계시든 내일은 선물처럼 대체 공휴일이 남아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듣고 싶은 노래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자유를 누려보세요. 자, 그 자유는 어디서 누리느냐.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0: 고민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휴대전화 4754번으로 청해 주신 한석규, 이재훈이 함께한 행복을 주는 사람. 어쩜 현주님 멘트가 제 가슴에 쏙 와닿았어요. 제가요, 어딜 가든 강아지만 보인다니까요. 운동하러 나가도 걷는 시간보다 지나가는 강아지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젠 남편도 아유 그러려니 또 시작이구나 하고 혼자 앞서갑니다. 야, 저도 그런 편인데. 또 이재훈 사랑합니다. 민수님이 아 기분 좋은 저녁에 꼭 듣고 싶은 곡이에요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최영일님, 이영덕님 청해 주신 곡 이어 들을게요.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구님 청해 주신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막내따님이 비빔국수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요즘 들기름국수에 빠져있는데요. 들기름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유, 예. 달걀도 삶고 채소도 썰고 비빔국수 아주 신나게 드셨다고요.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는 향숙님 청해 주셨고요. 최성수 기쁜 우리 사랑은 김영희님. 행복한 동행은 저의 음악 취향 저격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 영일님, 영덕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냉동실 파먹기 했어요. 꽁꽁 얼려둔 생선에 삼겹살, 심지어 매생이의 누룽지까지. 매생이는 지난 겨울에 사두셨던 건가 봐요. 돈은 굳고 재료는 해동하고 내일도 냉동실 파먹기 계속할 겁니다. 7089 휴대전화로 글 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어서 드셔야죠.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신청곡입니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8: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남이 빙글빙글 경숙님 청해 주셨고요. 이승철 마지막 콘서트 3333번으로 이덕진 내가는 한 가지 들으셨고요. 민경옥님 청해 주신 민들레 난 너에게 들을게요. 이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의 포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커플티 입고 신혼여행 떠났던 우리가요. 커플룩 입고 환갑여행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9일간의 유럽여행 중년 부부의 주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9507번으로 아니 주책이라뇨.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울까 생각만 해도 제가 더 기쁘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청해주신 박상민 중년 함께했습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강정자님 그리고 0745번으로도 노사연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셨네요. 아들 덕분에 장롱 면허 탈출했어요. 남편은 20년 넘게 저를 외면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엄마 실력을 알아줬습니다. 아들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도 나갔다 왔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럼요.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선수가 어딨어요. 다 초보 시절을 겪는 거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또 저구 기다리겠소. 강정남님이 김현식 씨 버전으로 들었었는데 저구 씨 음성도 참 좋은데요. 그쵸? 맞아요. 후배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또 개은숙 기다리는 여심 박희은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현주님 연두빛 초록빛 퍼플러잎들이 너무 예뻐요 하고 신현자님 글 주셨네요. 그쵸? 점점 더 짙어집니다. 초록으로. 이예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오늘도 운전 중이시겠죠? 97번 기사님 225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 이정석 사랑하기에. 아이고 어떡해요. 기차여행도 하고 싶고, 카페에서 만난 브런치도 먹고 싶고, 바닷가도 걷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느새 주말이 다 갔어요. 그쵸? 794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인데요. 다음 주에 해야죠 뭐. 또 김정은 프로포즈 6488번으로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어버이날 며느리한테 받은 카네이션 화분이요. 점점 퍼지고 있어요. 서너 송이던 꽃이 지금은 12세 송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마치 꽃바구니 같습니다. 아유 참 꽃을 잘 키우시나 봐요. 원래 그렇게 이 화초를 잘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청해 주신 곡 조동진입니다. 행복한 사람.

아이유 반편지. 와, 0861번으로 오늘 여름휴가 예약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선배보다 먼저 휴가 일정 잡기에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여름에 애들이랑 일본 다녀올게요 하셨는데,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죠. 잘하셨습니다. 아이유 반편지, 또 조동진 행복한 사람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0: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끝곡은요, 김성윤님 청해주신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0: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필 끝에 머리에 조그맣게 달린 지우개가 있습니다. 여기엔 마음껏 쓰고 언제든 지우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실수를 두려워 말고 때로는 거침없이 살아도 된다는 다정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이런 지우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하게 된 실수를 지우지 못해 오래 들여다보기도 하고 툭 내뱉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하염없이 후회할 때도 있죠. 이럴 땐 이 밤을 지우개로 삼으면 어떨까요? 얼룩진 기억들은 흐릿하게 만들고 나를 꼭 안아주는 포근한 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새로운 한 주를 기운차게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오웬의 오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꿈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처음 이 연필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주 위대한 발명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고요.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의 부담감을 엄청나게 줄여줬다고 합니다. 틀려도 괜찮다. 언제든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는 게 큰 용기를 준 거죠. 우리도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보도록 해요. 언제든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화이트에 말할 걸 그랬지 신승훈의 소녀에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서해로 1박 2일 가족여행 왔어요. 바다도 보고 해지는 노을도 너무 예뻤어요. 맛있는 저녁 먹고 밤바다까지 보고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별빛 같은 님 닉네임과 잘 어울리는 사연이네요. 내일까지 머물게 되시는 건가요?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런 순간들 많이 담아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1203번으로는 세무 1일 해서 5월에는 11시까지 주말 없이 야근하는데 아 5월도 이제 가긴 가네요. 항상 좋은 음악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누나, 형, 동생, 친구들 다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203님 어우 다 친하게 잘 지내시나 봐요. 같이 일하는 누나, 형, 동생, 친구들 그러게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이렇게 일이 몰아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번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산책하는데 중간중간 벤치에 혼자 앉아서 책 보는 사람, 휴대폰 보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부질없어 하는 통화가 들리는데 아, 무슨 얘기하다 이 말이 나왔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 좋은 날씨 595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유독 그 말이 귀에 쏙 들어 맞나 봐요.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무언가 열심히 했고 기대했는데 뭔가 마음처럼 잘 안 됐을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꾸몽님도 그 말을 건넸던 그 누군가도 돌아오는 한 주는 부질없지 않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404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V1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봐요.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그리고 이소은의 오래오래였습니다. 8180님, 요즘 주말 농장 덕에 식탁이 풍성해졌어요. 아삭아삭한 로메인 상추와 부드러운 꽃상추를 따서 쌈 싸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직접 키워 그런지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싱싱하고 향도 진해서 밥맛이 절로 살아납니다. 덕분에 건강한 한 끼를 먹어서 좋지만 문제라면 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밥을 더 먹게 된다는 것. 그래도 직접 키운 채소로 함께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는 그 자체로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내가 또 정성 들여서 키운 거라서 객관적으로도 맛있지만 또 주관적인 감상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있게 저녁 드시고 꿈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8686번으로는 두꺼운 겨울이불 세탁하느라 힘들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잘 때 땀난다고 해서 오늘은 종일 봄이불 세탁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여름이불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저만 봄이불을 놔뒀습니다. 정말 기온이 날씨가 계절이 휙휙 지나가는 게 몸으로 너무 체감이 되니까 뭔가 바꿔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될 것도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침구류 또 이불 빨고 정리하고 바꾸고 네, 쉽지 않죠. 고생 많으셨어요. 수빈님이 청해 주신 노래 김종국의 한 남자 보내드립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11: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이상은 삶은 여행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결혼하고 15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의리라는 말이 더잘 어울리는 부부가 된것 같아요. 가끔은 연애 시절 느꼈던 간질간질한 그런 기분, 설레는 감정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가장 큰제 편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네요. 오늘은 꿈엄에서 이 노래 들으며 첫 마음을 기억해내고 싶으시다고. 054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잘 떠올려 보셨을까요?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4: 참 좋은 여행.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YB의 나는 나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도리를 찾아서님 싱크대에 가득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나씩 닦아 엎어놓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창문을 여니 맑은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네요. 꼬이고 엉켰던 복잡한 생각들도 이렇게 하얗게 닦인 그릇들처럼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꿈음 들으며 설거지하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할게요 하셨네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 시간에 설거지하면서 들으신다는 분들 고무장갑을 벗고 문자를 보내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신다는 글들 종종 만납니다. 주방 마무리가 좀 늦었네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0315번으로 보내셨네요. 주말 맞아서 진짜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사실 용건이 있어서 건 전화도 아니었고 잘 지내냐로 시작해 다음 주에 밥이나 먹자로 끝나는 시시콜콜한 대화였는데요. 서로 요즘 바빠서 잘 보진 못해도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로 훌쩍 돌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그냥 든든하더라고요. 참 오늘 친구에게도 꿈음을 소개해줬는데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영아, 듣고 있니? 네가 학창시절 참 좋아하던 이 노래 같이 들을래?

토이 김현우의 음성으로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태연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치가 있는 일요일. 사랑법 강은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 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사랑법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는 것. 실눈을 뜨고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못 본 척 지나가 주기도 하는 것. 네, 이게 작가가 말하는 사랑법이었네요. 내 방식대로 붙잡고 체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놓아두고 묵묵히 바라봐주는 일. 그의 등 뒤에 있는 가장 큰 하늘이 되어주는 일이 사랑이라는 걸.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려보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시가 있는 일요일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루시드 폴이었습니다. 오 사랑.

윤상의 너에게, 그리고 클래식화이가 부른 애수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노트북을 덮고 불 끈 뒤 침대에 누웠네요. 6104님. 창문 틈으로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들, 부렸던 욕심들 가만히 되짚어보며 서투른 부분들은 그냥 어둠 속으로 묻어버리려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하루였지만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보고 싶어요. 그럼요. 저도 같이 토닥여 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술비곤리님 보내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세탁실 방충망에 처음 보는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붙어 있어서 무심히 지나쳐 산에도 다녀오고 집안일도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도 그 자리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날아가라고 건드려도 꼼짝을 안 하는데 저녁에 문득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훅 하고 나는 겁니다. 엄마의 기일이었고 또 다음 주가 제 생일인데 엄마가 나비가 되어 찾아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한 번 더 보려고 세탁실에 갔더니 날아가고 없네요.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 오늘도 내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신 두 곡, 심은경의 하얀 나비, 루이킴이 부른 서울이 곳은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재욱 가만히 눈을 감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나

0: 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리사 오노입니다. I wish you love.

리사 오너의 I wish you love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살랑살랑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죠. 여느 월요일을 시작하는 밤과는 조금 다르게 여유로운 밤입니다. 일찍 잠들면 왠지 아까운 그런 밤. 오늘도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할게요.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9213번님, 오늘 처음 들어요. 가요도 신청된다면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합니다. 가요 물론 되죠. 이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0336번님, 5월은 이모저모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동네에 있는 흥천사의 오색 등불도 예쁘게 바람에 흔들리니 운치가 있네요. 좋은 5월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하시면서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청하셨어요. 맞아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5월을 만끽하라고 선물처럼 이렇게 연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10cm 너에게 닿기를 세 곡 듣죠.

your street. Yeah, you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Billy Allen, Littlest Things, Private, Cheapest Flight, Olivia Rodrigo의 Driver's License 함께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밤을 들으며 끝내는 마무리가 자꾸만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느낌입니다. 꿈꾸는 먼지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작하는 밤과 늘 함께해 주세요. 신이님, 잠이 오지 않아서 살포시 신청합니다. 시작이 좋은 밤,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스팅의 Face of Gold 청하셨네요.

스팅의 Face of Gold,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 of Philadelphia, 산타나, 미셸 브랜치가 함께한 The Game of Love였습니다. 돼지 코딱지님께서 이 시간에 산타나 음악도 좋고 하셔서 같이 들었네요.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청맨저니의 Face of Good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라본 룰라바이오 버드랜드 아지랑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왔어요. 화요일에 시험인데 응원해 주세요 하고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시험이라니 연휴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보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레이첼스의 Hit the Road Jack, 니키 아놉스키의 Take the A-Train이었습니다. 연희님께서요. 여기에도 음악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레인보우 게시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투 DJ로 보이지 않게 신청곡 그리고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도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수님께서 If We Try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돈 맥클린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카펜터스의 This Masquerade, 빌리 오션, Suddenly 이어집니다.

서로 의견 충돌 생겨서 부부싸움으로 마무리. 멍하게 천장 바라보면서 밤새우고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고한우 아면 신청합니다. 7240번님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날이 밝으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죠. 잘 풀리기를,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유엔의 선물,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전해드렸어요. 0162번님, 이 시간에 처음 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잠을 청해보네요 하셨어요. 나미타 주의 A Time to Love 전해드리죠.

다미타주의 A Time to Love, 앤디 윌리엄스의 Free as the Wind, 애니메이션 치코앤 리타 OST에서 에스트렐라 모렌테의 목소리 릴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칼라블레이의 론스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0: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들어오는 바람이 선선하면 이젠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어루만져주기 때문이죠. 우리말 선선하다에는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마음이 꼬이지 않고 계산 없이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선선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래 좋지 하고 선선한 대답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 들죠.

날씨의 선선함이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듯이 선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긴장과 갈등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주저함이나 핑계가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넉넉한 여유가 배어있기 때문이죠. 선선한 날씨도 그런 사람도 반갑고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누군가에게 주저없이 환한 미소와 선선한 대답을 건네보세요. 내 마음속에 먼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퍼펙트 심포니 안드레아 보첼리와 에드 시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선선한 것이 좋아지는 계절이죠. 선선한 바람, 또 차가운 물 한 잔,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말에 선선하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날씨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또 성격이나 태도를 말할 때 쓰이잖아요. 까다롭게 뭐 이렇게 재지 않고 그래요 좋죠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선선하게 반응해주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참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날씨가 더워질수록 서로에게 그런 선선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E플랫 장조 오프스 18번 보내드렸습니다. 모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9346번님 사연인데요. 따뜻하고 좋은 향기 나는 커피 들고 베란다에 앉았어요. 청소며 설거지며 할 일이 쌓였지만 바깥 구경 먼저 합니다. 베란다에 심어놓은 바질, 고수, 로즈마리가 생글생글합니다 하셨어요. 야, 뭐 청소 설거지 조금 늦게 하면 어떤가요? 지금 또 즐기고 싶을 때 먼저 즐기는 게 좋죠. 허브를 좋아하시는군요. 바질, 고수, 로즈마리,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잔뜩 심어놓으셨네요. 그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즐기시고요. 천천히, 일은 천천히 하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듣겠습니다. 작은 돛단배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죠.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및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작은 돛단배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님 사연 주셨네요. 하얀 세안 수건을 팍팍 삶고 있는 아침입니다. 누군간 번거롭게 뭘 삶기까지 하냐고 하지만 삶아서 뽀얀 빛을 내는 수건을 볼때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빛나는 수건처럼 다시 거듭나고 빛나는 시간들이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뭐 어머니들 수건, 뭐 이런 빨래 같은 거, 큰, 그 무슨 통이라고 하죠? 그, 거기다가 막 들통 같은 거에다가 삶는 모습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그런 모습 안 보이죠. 뭔가 기분이 묘한 희열을 느낀다고 하신 말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의 그 배후에는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딘 세월이 받쳐줍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는 것입니다.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의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꽃이나 잎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피우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가끔씩은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엉켜있으면 이내 시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붙박여서 살아가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넓힙니다. 현재의 산벚나무들은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심었거나 하면 무엇인가 거부감이 들 텐데 자연이 뿌려놓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 보내드렸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오래 견뎌낸 끝에 피어나는 거죠.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막막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꽃과 잎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글 이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준비된 나무만이 계절을 만나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자신만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잠시 내 안에는 어떤 꽃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7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클래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선율이 좋고 듣다 보니 질청하게 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원치 않은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라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하셨습니다. 질청, 즐겁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어떤 사고였길래 입원 치료 중이실까요? 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고 후에 이런 시간도 호사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아마 금방 회복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구노의 성 세실리아의 장엄미사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쌍투스 보내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 그리고 미셸 플라송이 주연하는 뚤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와 소년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군어의 성 세실리아의 장엄 미사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상투스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와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뚜루즈 시립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일곱 번째 곡 C단조를 함께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선 곡들이 춤곡 특유의 흥겨움과 서정을 담고 있었다면 이 곡은 좀 거칠고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짧은 리듬을 몰아붙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참 인상적인데요. 특히 C단조라는 조성은 좀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슬라브 민속 음악의 투박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딘가 절제된 분노와 뜨거운 열정이 함께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즈데넥 코슬러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일곱 번째 곡 C단조 알레그로 아싸이 보내드렸습니다. 즈데넥 코슬러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박혜진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어려운 진단을 받았지만 39주를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조리 중인 딸과 예쁘고 자그만 공주님 응원해주세요.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요 하셨습니다. 아, 그런 진단을 받고 얼마나 놀라시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39주 잘 지켜내신 우리 산모님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건강한 공주님 출산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가운데 우리 손을 맞잡고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임선혜 그리고 바리톤 요하네스 바이스토가 함께 노래하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 가운데 우리 손을 맞잡고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요하네스 바이스의 노래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스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오전 2시간은 마당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예쁜 꽃들과 함께한답니다. 선율이 더 감미롭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름다운 음악 정원에서 함께하고 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캐리버너 31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보내드립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직접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쿼리번호 31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자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또 재미난 게 모차르트가 완전히 똑같은 곡을 C장조로 해서 오보에 협주곡으로 그리고 D장조로 해서 플루트 협주곡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완전하게 같은 멜로디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작품으로 101회 7번 보내드렸습니다. 패트릭 갈로의 플루트, 에마뉘엘 크리빈이 지휘하는 남서 독일 감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번은 1690번님 사연인데요. 10대부터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클래식은 가끔씩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설까요? 몇 년 전부터 클래식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히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음악 감상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들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중에서 2악장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이 황제의 2악장은 뭐 모두가 많이 사랑하죠. 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소, 김선욱의 피아노,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크모소 보내드렸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초이배님 사연 주셨는데요. 자랑 한 가지만 할게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 변두리 산 앞에 가정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돌아오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새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행복한 소리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랑 안 하셔도 저는 사실 부산 갈 때마다 참 부럽거든요.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도시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춥지도 않고 얼마나 부러운 게 많은데 이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변두리 산 앞에 가정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해운대 앞에서 주택을 못 봤는데 제가 못 가본 쪽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러워서 제가 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He was beautiful 보내드릴게요. 클레어 레인이 노래하고요. 존 윌리엄스의 기타가 함께합니다.

He was beautiful. 클레어 레인의 노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행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네요. 아, 보내주신 티켓으로 부천 필 음악회 잘 다녀왔습니다. 지인과 함께 갔는데 오랜만에 맛본 귀호강이라며 좋아라 했습니다. 잘 몰랐던 맨델스존의 교향곡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게 공연 갔다 오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음원으로 듣던 거랑은 다른 감동이 와서 어떤 곡에 갑자기 이렇게 꽂히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평생 갑니다. 네, 공연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찾아다녔으면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진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제 18변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세실 루스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변 주 세실 후세이 피아노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시티 오브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게 됐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단기 기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지만 요즘 치매는 정말 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 꼭 꾸준히 열심히 드시면서 계속 치유 나가시면은 치매 더 많이 발전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이 숲속의 꿈 보내드립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콩벌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다니엘, 또 둘째 이호수 졸업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두 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름들이 참 예쁜데요. 이다니엘, 이호수. 이두 아들에게 보낸 엄마의 사랑 꼭 아들도 전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러시아의 민요 나 홀로 길을 걷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스베틀라나 들로우첵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러시아의 민요 나 홀로 길을 걷네 스베틀라나 들로우첵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율리아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정원님 좋아하던 그림 공부를 정식으로 배워보려고요. 꾸준히 출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매일 조금씩 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 원래 그림을 좋아하셨군요. 아마 생각만 계속 하시다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배워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꿈으로만 간직했던 일이 정말 현실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공부 시간 되시고요. 멋진 작품 그리셔서 또 보여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림 사진 찍으셔서. 자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의 피아노 곡집이죠. 술레이해 가운데 첫 번째 해 스위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듣겠습니다.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리스트의 순례의 첫 번째 스위스 가운데 두 번째 곡 발렌슈타트 호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을 이제는 만나게 하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성령이여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사랑은 299장을 글리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나목의 음성으로 듣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바이그레이스의 찬양입니다. 이윤화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산 싱어즈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어서 민호기의 음성으로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은 주의 영을 보내어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변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섭리를 의미하는 providence는 공급하다를 뜻하는 provide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받고 그의 펴신 손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이 섭리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의 주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을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식의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

0: 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인혁의 성령의 바람 들으시고요. 힐링 남녀의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서 함께 하죠.

균형이란 가만히 서 있는 형상이 아니라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으려는 의지인 것 같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려 한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고 내일은 조금 더 물러나도 괜찮은 삶. 잘 되는 날에는 기꺼이 기뻐하고 불안한 날에는 그런 날도 있다고 인정하는 삶.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쥔 채로 그것들이 녹슬지 않게 자주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삶.

속에 느슨한 균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에 있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천천히 나아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횃불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수길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황혜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유해피봄님께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신청곡 적어주셨었죠. 온통장님께서도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다.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난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로 오늘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 편한 자세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트를 펼쳤을 때 가장 공들여 쓰게 되는 건 누구나 바로 첫 페이지의 첫 글자일 텐데요.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흰 여백이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매주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이 꼭 새 노트의 첫 페이지 같죠. 잘 써야 한다는 부담도 그리고 채워가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페이지를 함께 채워갈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게다가 이번 주는 대체 휴일로 시작되는 만큼 첫 글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평화님은 친정에서 참여하셨네요. 바람소리, 새소리, 바다 향기, 밤하늘의 별들, 너무 행복한 시간, 밤에는 불멍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불멍하는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불멍하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1444 오늘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 갑니다. 처음 가서 많이 설레요. 9시 출발하는데 벌써 일어났어요. 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날짜도 잘 잡으셨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예, 어제도 아유 정말 환상적인 날씨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그리고 오늘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까?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또 이렇게 불멍하는 사진 첨부해 주신 청취자처럼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리지아 아이디 이선양님께서 대체 공휴일, 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 공휴일이 반가운 건 왜일까요? 미나님 목소리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바로 달력 위에 빨간 숫자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유의 힘. 저도 이제 다른 날과 다른 게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날인데도 뭔가 이렇게 빨간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결 가볍고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 5월 2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주는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42번으로 문자 주신 분 연휴지만 바쁜 주간이라 출근했습니다. 야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출근했어요. 출근길에 듣는 왕 애청자입니다 하셨고요. 빗자리 6397 쓰시는 분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살구, 감, 호두, 은행 나무까지 있죠. 집은 좀 낡았지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주택, 이렇게 마당이 넓은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 근데 또 막상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시곤 합니다.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냥꾼이 어미 사자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개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는 강아지들과 달랐죠. 그에겐 꿈도 없었고 초원을 달리는 백수의 왕이 될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숫사자가 사냥꾼 집 근처를 지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자 후.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 들릴 때 같이 자란 개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꼬리를 감췄지만 사자 새끼는 이상하게도 가슴에 힘이 끌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했던 팔과 다리에 강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또다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힘이 용솟음 쳐서 계집을 박차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앞에 끝없이 넓은 사바나의 초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자 후입니다. 새끼 사자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새끼 사자들은 사자 후를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자 후를 듣고 깨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자 후.

병원에 입원해서 들으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네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늘 시원님 신청하신 What in not for grace, 은혜 아니면. 예,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어서 잘 회복하시기를. 아롱별님은 지인이 오이소박이를 부탁해서 4시에 절여놓고 5시간 후에 담가요. 아롱별님 신청하신 곡이 조금 전에 흐른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캬,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지인이 나 오이소박이 좀 담가줘 이런 부탁을 하셨군요.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묵상 시간에 이어서 그 우모자 합창단 어메이징 그레이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 묵상 말씀 예수님의 사자 후에 이어서 함께 듣고픈 곡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신다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가는 길 참여하신 남궁님. 만주창님은 일이 많아서 특별 근무 중이라고 하셨고, 귀여운 먹개비님은 택배 배송일을 하시는군요. 예, 유인경님도 오늘 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신대요. 그래도 좀 덜 붐빌 것 같아 좋다고. 뒷자리 8097, 우리 7학년 5반 친구들 아프지 말고 함께 여행하자. 초딩 동창들과 안면도로 여행 가신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별한 일정 갖고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U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살다 보면 꼭 큰 행운이 아니어도 마음이 괜히 환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가 생기거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들 말이죠. 오늘처럼 주말 뒤에 공휴일이 이어져서 하루를 더 쉬게 만드는 날도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안 끊기고 이어질 때, 배달 앱을 열었는데 무료 쿠폰이 들어와 있는 날, 단골 카페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이런 순간도 덤으로 얻은 행운 같아요. 오늘은 작은 행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씩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생각보다 꽤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0: Another Day of Sun, 라라랜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체 휴일이에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대들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요? 저희는 변함없이 목동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큰 창으로는 일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환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 그리고 밤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대들은 어디에 계시나 궁금해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

0: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클레오?
6: 네, 현대 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1: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0: 서울

Big Mountain, Baby, I Love Your Way 8887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블루 조엘의 The River of Dreams 6901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8시 50분부터 병동 근무 시작해서 5시에 마치면 중랑천에 장미 축제에 갈 거예요. 6113님이세요. 저는 출근했어요. 늘 같은 시간에. 우리 업계에서는 공휴일이 더 바쁘다는. 9495님은 어떤 업계에 계시는 걸까요? 뭔가 공휴일에 더 바빠지는 업계. 여행업 아니면 여행지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펜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더 바쁜 날이라고 하셨고요. 아이들이 우동 좋아해서 아침부터 불고기 우동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7시 19분인데 3살 아이가 이미 깼어요. 손으로 지금 우동을 먹고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휴일입니다. 하셨어요. 9052님이시고 대체 휴일이지만 저 출근합니다. 오늘은 2시까지 혼자 근무하게 됐습니다. 지니지니야님도 저는 오늘 휴일이라서 다들 늦잠 주무시고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생방송이라고 또 강조하면서 자 오세요. 저희는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과 전주 29도, 대구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절이 한 달가량 앞서간 듯한데요. 낮 동안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내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고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은 19.2도고요. 광주가 20.8도, 대구가 18.5도, 부산이 20.6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Summer Nights,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었습니다. 5395님 청해 주셔서 같이 들었고요.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앞서 들은 노래는 6028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새벽부터 길 나섰습니다. 큰아들 강석이가 전역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달려가고 계신 6444님. 회사 출근해서 모닝 컵라면 하나 때렸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딸들 많은 저희 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딸이 모여서 수목원 가요. 김밥 싸면서 듣고 있어요. 매실주님이세요. 한강에서 걷고 있어요. 별수공님. 라이딩이요. 산꾼 시인님. 1월부터 등록해놓은 아파트 헬스장에 오늘 첫... 네? 1월부터 등록해놨는데 오늘 첫 출입?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7911님이시네요. 아, 아까 수목은 얘기하셨는데 천일홍이라고 닉네임으로 원래 월요일에 수목원은 휴무인데요. 대체 휴일에는 일해요. 그래서 더 바빠요. 휴일에 더 바쁜 곳 중에 한 곳. 아, 수목원. 예. 수목원이네요. 다른 업계도 있을 거예요. 휴일에 더 바쁜 업계는 어디인가 여쭤봤거든요. 산포인과 신생아실에서 밤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0019님이시고요. 6418님은 공휴일이지만 재수생 아들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좀 더 재우고 나서 직접 데려다 주고 점심에는 국수도 사주려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브루노 마스 곡으로 신청합니다. Risk it all. 신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릴 거고요. 5150님,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 이어드릴게요.

제이갈스 밴드 컴백 들으셨어요. 2691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살다 보면 부득불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 잘해보자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한다. 이런 경우에 대화 전문가는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침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카리스마는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 몇 초 동안 침묵하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 지금은 침묵의 시대가 아니라 설득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잠깐의 침묵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없다. 연설은 대중을 설득하는 행위인데 오히려 침묵이 더 강한 설득력이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한다. 말은 많이 하면 실수입니다.

실수하기 쉽고 그렇다고 너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대화한다는 것은 마치 개울가를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로 비유할 수도 있다. 그 징검다리는 너무 간격이 멀어도 힘들고 너무 촘촘해도 피곤하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기가 편하다.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의 빈 곳처럼 침묵은 대화 가운데 적당한 시간과 거리를 주는 역할을 한다.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잠시 침묵하곤 하셨다. 그러면 떠들던 학생들도 교단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의 침묵 때문에 흠짓거리며 서로를 툭툭 쳐가면서 수업 준비를 하곤 했다. 교수님의 그 침묵은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라는 경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 침묵은 이렇게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준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어떤 오해로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침묵의 시간을 두는 것이 큰 싸움을 피하게 만든다. 사람은 말이나 글을 통해 느끼고 이해하지만 말에는 침묵이, 글에는 여백이 있어야 강한 힘이 생긴다. 마치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길 위에서 잠시 쉬는 것처럼 말이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원재훈의 착한 책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시간. 감정

0: 이 가라앉기를 함께 견뎌주는 시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징검다리 비유 참 적절하죠. 징검다리 사이가 너무 멀어도 건너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촘촘해도 사실은 건너기가 좀 어렵다는 말.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크, The Sound of Silence.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였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1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13: 1544-7575.
1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4: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반 김치,
17: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1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16: 여기가 뉴욕입니까?
15: 이곳이 파리입니까?
1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8: 1등을 책임지는 1등
19: 하이엠솔루텍.
2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0: 그러면 당연히 셀로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로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미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대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정치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직접 대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투표율이 8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완판에 가까운 인기를 모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반기 2차 출시를 위한 추가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한미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KBO 리그 통산 122승째를 거둔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챙긴 78승을 더해 한미 통산 200승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투수가 프로리그 기준 200승을 달성한 것은 한화의 투수 송진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나 밤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랑 마이크를 보면서 어렸을 적 회상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싶어서 혼났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아침도 신나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 Thriller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0810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가 금요일에 연휴 시작하면서 연휴 동안 뭐 할까 이런 즐거운 상상했었잖아요. 저는 아 마이클을 봐야겠다. 제일 먼저 손꼽은 게 그거였는데 저도 어제 봤잖아요. 그대들이 매일 봤냐고 자꾸 물어가지고 저 드디어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랑하느라고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막 저 봤어요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CBS FM U로 오시면 됩니다. CBS FM YOU로 오시면 매일 물어보시니까 이것도 계속 안 보기도 어렵잖아요. 빨리 보고 싶었는데 그래 연휴가 좋은 기회다 하고 저도 어제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대와 같은 영화를 보고 또 같은 감흥을 느끼고 같은

0: 노래를 즐기고 이게 또 기쁨이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새삼 영화 보면서 스릴러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런 음악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니 참 새삼 놀랍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꼬마 마이클이 진짜 연기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꼬마 마이클이 진짜 몸에 아, 그 그루브와 그 리듬과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쵸.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이라고 벌써 한 네 번째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지금 오시라고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Backstreet Boys, I Want It That Way 4105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Take That Back For Good 578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봄날의 라일락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친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만났어요. 암 판정을 5월에 받았는데 정신없이 각종 검사 진료받고 내일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들은 3일 연휴로 들뜬 이때 저는 하루에도 12번 오르내리는 감정, 불안과 두려움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팔을 잘 쓰지 못한다는 정보에 집에 있는 4마리의 반려동물 걱정에 마음이 조금 무겁고요. 남편과 딸이 고생하는 건 더 미안하고요. 나에게 온 친구 살살 달래가며 잘 지내봐야겠죠? 하시면서 주셨는데 미안함과 고마움도 주고받아야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아프고 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도 많이 받으시고 나한테 그런 게 필요한 시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힘으로 다시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도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오세요 막 그랬는데 오공사님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반갑잖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에 더 바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5315님 여기 낚시가게요. 휴일에 더 바빠요. 날 좋은 날 놀러 가는 건 노노 사치예요. 라고 주셨습니다. 여기 충주인데 펜션이요. 펜션 휴일에 더 바빠요. 지금 어제 손님들 바베큐 파티한 그릴 청소하고 있는 중에 음악 듣고 있습니다. 1625님 휴일에 더 바쁜 업종이요. 대형마트요. 미어 터져요. 바람의 딸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또 연휴라 여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연휴라 더 바쁜 분들이 또 방송 들으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5534님 그리고 7961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리키 마틴의 She Bangs 듣고요. 제니퍼 로페스의 On the Floor 이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연휴를 엉망진창으로 보내다가 주저앉아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힘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아침 커피 향기님이세요.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마음 토닥토닥 하면서 음악 들으며 걷는 길에 스티븐 비숍의 It Might Be You 8888님 신청하신 노래 들었습니다. 김수희 씨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앞서서 크리스티 버그 Here is your paradise 65951070님 신청하신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쉬는 날에 출근해서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노래 들으면서 다 보상받은 느낌이에요. 수선화님이세요. 저는 필라테스 운영하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짜 2시간 쉬고 수업 강행군입니다. 이재벨 사랑님이신데 평일에 운동 안 하시다가 또 이런 날 갑자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업에 막 사람 너무너무 많은 이렇게 되나요? 수업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많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선생님은 없으면 안 되니까. 출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한방병원이에요. 카누 엄마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와이프랑 같이 일하러 나갑니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아내의 생일을 4812님 축하사연 주셨고요. 표현력 부족해서 언어로 사소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기분이 우리 와이프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이 평소 잘하는 거 생각해서 기분 풀어라 라고 7260님이 주셨어요. 평소에 뭐 잘하시는데요? 이럴 때 또 내가 내세울 거 내가 이런 건 잘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아내분 침묵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평소에 잘하는 거. 아, 이 좋은 날 빨리 푸셔야 되는데 그래야 평화로운 시간이 이제 도래할 거 아닙니까? 8시 42분이고요. 0270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찰리 푸스 Dangerously.

0: 와우, 이 노래 진짜 신나는데요. 오르륵 이거 있잖아요. 막 따라하고 싶을 만큼. 들썩들썩입니다. 켈빈 해리스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 빅션이었어요. Feels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7: 알싸한 청양고추와
6: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8: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마돈나 라이슬라 보니타. 0337님 신청하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킹.

0: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월요일만큼 매력적인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주말 동안 쉬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이번 주에는 운동 좀 해볼까, 간식을 좀 줄여볼까 하며 다짐을 하는 날도 월요일이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피곤하더라도 그 안에는 묘한 결심 같은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로 재발견되는 거죠.

월요일의 재발견은 일상의 재발견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찾지만 사실은 이미 있는 걸 다시 발견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반복적인 하루도 자세히 보면 예쁘잖아요. 일상이라는 당연한 기적을 새롭게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뜻밖의 재미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